0: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1: སློབ དེ་ལ་ སློབ ཉིད དེ འཛིན པའི གི་བ་ད ཅི་བི གུ་ནི དེ་ན སློབ་ལ སློབ དེ འཛིན པ གུ་ནི གུ་བ་ད སློབ་ལ སློབ དེ འཛིན པ གི་གེན་ལ གི་གེན་ དེ འཛིན པ ཕ་མ་ལ ཕ་མར འཛིན པ ཕ་ཕ་རན མན ཛ མ མར མན ཛ ཏ ཏ ཏ ཤ ལ མ ཇུ མེ ནུ བ ཏ རེ གུ་བ་ད ད ད ཏང སང གེ ཧུ ཧུ ཅ ད ཧུ ན ན ན བ ན ཏ ཁ ཤ གུ ཀ ཚ ཏ གུ ཀ ཡ 三次间个三班没杀了，扎次间个蛤蟆没给子的，怎么个带回来？结果早干，当时第当时个几个带回来，第我都得到了啊。第那老黄老黄等怎么办呢？怎那怎次全部的人了？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电话 number 帮我的，说那看什么，让人家等延边，让人家中午张上三八给我等，邻里等，工作说这等，前边还是你那几位大伯拉等把那们等待给说的，这是那。 我说，农村个天气啊，送的人啊，农村个天气。第二年的，老公提了老公日程准备给我登记的，老公那老公登政策，全部在那三边政策等，有人政策，有人政策，有人。三边政策的，兄弟，你定成的，这个中正西那，是就是国里送的人个。
2: 古马南啦，原来是他呢，马希瓦，这些把子，这等这位这个，另一个小把个托啊，潘巴中在这有些人，那里我就立地的和地大的，就也些的，呀，三笔单词的啦，有一单词，有的人，啊，三笔单词啦，有一单词，你的，呀，东三笔单词全部的人呐，我说。 啊，高瓦些吧，这动物么嘞？可个你是我们现在那大坝江娃子是那是，大坝子那是印度能到高瓦嘞？我讲大坝到高瓦，你个起码嘞？啊，高瓦到大坝，你干一把，拉嘛拉大坝些哇，滚出来大坝些哇，对嘞？啊，高瓦人那大坝嘛一把，强拉高瓦，哈拉高瓦。
1: 俺俺了啦，对木啦，俺了啦，格啦，俺这天气俺了，大坝嘛一把，大坝了俺嘛一把，啊，对，那些呢，主要是我那个，主要人个大坝些公路，这都和他大坝了俺嘛，主要这个俺我去嘛啦，我提前不得，我说主要一个，可完了主要是因为三，俺中国三八个当的当那个大坝子。 大坝也拉嘎嘛也巴，大坝他嘎你嘎嘛也巴，学东西，古话子学东西古那点，山那山里山巴，学东个山巴，那他妈大坝也嘛也的，嘎瓦也嘛也的，可不是学东都嘎个独大了，这大这个这个这里些子呢，啊嘎瓦些巴的，几个山巴啦嘎瓦些巴，什么叫嘎瓦些巴？
2: Again, you put on my trapper, do pata, china, not to end up, Samba Tinata, a gawa, the jerry. My trapper, trapper, do pata, china, not to end up, Tinata, gawa, jepa, the jerry. Gangu, gonista, tapa, jama,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쫄로 끈든 줘 봐도 기 신이 고런 거 링어 있지 무 쫄로 이노 삼반 좀 얘네래 뚜은 되셨군요 제주 구하다 너 송거저 다도 너 담만도 모두 틀어요 뭐 라미 진짜 럭통 그 다와즈노 당사 데라 좀마다 고화 중국가 라미 진짜 럭통도 언제 고화 준비 준 측의 돈이 니가 좀마다 착가 야다 손독 라미 진짜 럭통 시위 송대 문득거대 고화 중국노 강사가 뭐 라마티 침모든 적 없고 나 어디 당사 그 싸우고는 뭐 라만 된 적 없고 즉그 싸우는 거 저위 그거 라만도 늦스텐자 라마 마레 그거다 늦세 꾸는 거 라마도 꾸는 거 꾸구나 기 신년아 꾸구나 기 신년아 꾸구나 아랑 그 기 신년도나 아랑라 천나 아랑 그 기 기 신년 뜨거 고스미제 쇼파 메에와 아랑소나 뜨 기 신년 뜨거 쇼파 임버 메셈버 아랑 그 선은 총아 선에 맨비고니다 도무가 아니 서릭송너 활나 티네 쟁거 강자가 동가라다나 동가 새로 동거 오마라티나 오마 새로 동거 오민도티 새로 운동다 동거 동거근도티 가루근도도 통해 새로 운동다 동거 언제 동거도 오마 니킹이나 새로 요나나 메거 나 뜻을 통해 진짜 날 키와라 내식 누구 진짜인데 뜻을 통해 호마가 기 신년 그 구슴지 쇼파 말로화 통하는 호마 른거 답이 말로는 우 가겠다 뜻을 또 통당나라 근데 당마 이 중화정 그 성실 라는 년에 세고 있다 또 다 능해 생고는

0: 단데 할리 푸숑 거 도파그 나난디 남튼데 도구존데 야마나 존데 흐타임진데 다 치즈노 조카 디 존테 지와드 요크라 다가 롤론소네 탄시간 야노로 코나메크 아로 코나메크데 옌조 크아브 모아즈고노 시로아게 셰츠라 제디 시가브 모아즈고노 참마 리치구니타 냐아홍소 냐아홍소 다 녜위 미티소추고 쳇다 다 머스마 트위시르타 하첼라 소아데이 제도다 하첸그 치운 건가 담바랑 안가즈 담바랑으로는다 치운 건가 소나만들라 담바랑아 용나만들라 다 뇽뇽 됨다 이거 이지마스노 열 잔지드케 해서네 연치운 건가 말라 어머이 쳇네 딱아 우즈 담바랑아 불롱아데 용이 쳇네 야치크 초독과 건가 디와케 시게 담바랑아 용이 됐네 삼째나 칼럭 지금 이주라 미토까게 주마토 니코샤시 머드케데 산탄바도노 흡불랑에 산탄바고 구가라 저선 추웅강가다 학시들이 추웅강가가 추타마라나 터선에 치시지만 오고 당당은 니티리야 가난쇼 라위드군 오가라반데 로지디 인조 뜸어들고 니 같은 이어는 니게 나메거 그 숑츠나몬데 모들 디라나 부터 통하시지 메라체트네 여식게 슈아리 개체도 딱 그거 라드케시 쯔리 쯔르우치 즈가 특화되 따용게지노 다다 좋은 건가데 그러나 우리 워체 컨트 데시게 쇼 지니 바코노 상게 카베 단초 카베 런첸 카베 마샤 카베 나네 마샤 카베 다 단초 카베 그 치디 치디다 그러나 좋은 건가고 구리 치테고고 근데 로즈도 모두 요게 이어힌 도나 캐나타고스 탄저그나네 난정응이에 부틀라티디 난정응이고 부틀나티라타 히르 고차근다노 할리 푸숭가 도파긴 데와요 디나나타 에르셰케 탄저 타마요게 Bermuda, Bermuda, even Damari, Tapata Paraja, Petta, Tavata, Baraja, Bergen, Damari, Koinachu, Berming, Wumber, the Arat, Katrita, Chunganga, Tata, Gizugun, the Arat, Renuanani, the Rixura, Rixica, Tangita, Udo, Junto, Sarah, Shepala, Tangir, Shekunumato, Tontent, Yoli Shekunumari, Guata, Rixita, Tangir, Gutato, Chirna. Гиранга ночью куномато тентент юли чопа марыз гутихи куна гатрар тма кэнтити жетен жанцин юнгохсэшэч амэ гонто дэрсэн бэнзэпи монт тохин гонган дэмайэнти а чэнауду адаччэ ригэжон сынчи ягтаагэн тонтин дэн дэтэн дэва ди кагэ тэжэрия Udo Sunji Stagnana, don't look person with no honey. Yamanato Sakamash no honey. Yamanato Chili don't titka. Tama, Jamajan doctor, Jamati Totak, Nanshekunzo, Gunjandita, Jama Mipashi Tangad. Gi Givin Divuga Sadina, a Jastan, a Jantun Jung or Session, a Jonu Chimu Tonya Shepala, Panchimu the Triot.
1: Лириньри цача кэнга жэнтэн тагтав джим пэнтэн тагтав лонча рэнджэн батэн тагтав джи лозон цуха тагтав тан дэму иньри я дэму ината жон тава та нянэн та чара та

0: ezilen tang tang chumgir ki chumchil ata chumgir shachu khuan ken di ngi teni ata nopa tang shikchin kan tang ni na ngo chundu tizgi chang tongji kurik tongwa amyang na chang tongji lang kur kurwi chumgir shachu nda tao zige chun yong na ata karka chumgir shachu ka teni rik niya kariyo ka ta chikta chang tongji lang kur kurwa zi rik chigir rik nipa mayta na chang tongji zi lang kur kurwa zi nda mugu chumgir shachu rik niya kariyo ka ta rik dani ga gartang na chukwa yang na karka chajil lan tang ka teni wata wengjin ga chang chun di tse ga chajil lan tang tang yang na chak nang ga chang chun di tse ga chajil lan tang ka nda mugu namba niya jidali ta chang chun di tse ga manyong ta zir zong yani ta karka chumgir shachu rik dani ga gargiyo ka ta na huay zhig na kalwa shik chak xoshung jiaga nang na changchil di chil xoke oda jachaga nyexe amyang na nyexe ge yin jachaga jachiga men onda mo zin tang di taso ta kalwaan da chang tongji lang kurkuru yi chumgar shachur ng di tres chani da mo zikra ta huye zhig na kalwaan di che xoshung jiaga nang na changchil di chil ta che zikra zi tang na changchil di chil karka xoke jachaa ge jachi amyang na jachi ge yin tang di taso ta chang tongji zi lang kur kuru ki chumgur shachu rin di tisi chani dmo zikra taga ta chang tongji lang kur kuru amyang na chang tongji zi lang kur kuru ta kang tar chumgur shachu rin da niga ge karka chumchil ke teni shali sona Zhonghua Mamang Jintan Jiakab ke ta nzhamzhir denzik ke chumlik di karka tunsin gapchik gochik ke nang na tenpa pshiwa tar na ta chang tongji lang kurkuri chumgur shachu rungda tawo zige chunni songna ta kaluwa ndi nzayik tani garma chigni thekar ta tenpa tong ta kaluwi nzayik da dawa chikarang tongde garnir shechi di matzai karka ngarchal ka tani kur tong chik yan tong tong niga menga chepa chuji damu gu tenpa pshiyo ka ta na karka kaluwa chumgur shachu huankan kaluwa ndi yang chizir tongna damu gu chang tongji lang kur kur nuga namu gu dhengar yoni matsil chamgar ka chepa che tangni choga yangchir yang songyane chang tongji lang kur kur tangni namu gu chamgar shachu yo tangna ta karka chamche ka tani yang karka chizgunar jeje nandro tangyoka ta karka kalu yin zanyingdo thekar ta ta zime ta tangwa yangna thekar ta mepar tangni matsil ta karka chamgar shachu huankanga kalu anda nima chiga menga ganyar shi jita mozikra ti matse ta ngarchil ka tani sona gur tong chiga yantang tong niga menga chepa chuji da munga tenpa pshiyoka ti matse karka ta chang tongji lang kurkuru rin di nang na huay zhig na ta chu chang tongji ta miksir ka janjin lang kurtangna da mozik yantang na wata karka ndi chamche ka tani shali sona ta karka mzayin da thekar ta yang jime ta tangwa tang ti matse lo nga ka nang ni karka guring da wala machog ni ta lo nga ka zhig ka mar tog karka guring da yang kharla matam ni tamo zir ti matse ta ti matse ta onchi zir tangna karka nima jo nga ka kanyar eji ta ka lo an di chamgar shachu huan ka ka lo an da nima jo nga ka kanyar eji ngarchak ka tani shenir sona ra yang gur tong nga ka ngarchak chogu ni tamo zir daga ta chang tongji zi lang kur kur yi chamgar shachu rik ta rik niwa mor nda ta uzi ka chun yang na karka chamchil ka tani shali sona oda kalu win zing da sonyane thekar da jime da tangni matzil lo nga ga nangni kuring da khara lang nama chuk ta chang tongji zi lang kurkuri karka chamgar shachu ring da ta uzi ka chun yang na ta ni chaman garo ni tabka niwa sakhni wano zi na chamtar takchao tang gen kriya kuk chamtar takchao tang gen kriya kuni damo zikra daga diyan chani da khuay zhig na chang tongji zi lang kurkuri aga nangni yang mixer ke khuizhig na chang tong chang tong ji oya zi da jenjen lang kur kur na da da jenjen lang kur na khuizhig na chu la tong lang kur da wur on de chen bo so ne go na zeng tong na da ka lu wa ge kur kan zing de te kur de ji me dang ju de ji ti han chen ne da khuizhig na o chu so ne la tong lang kur da wo jenjen lang kur ge de da so gu ri de o lu ji ge da nang ni gu ri de khar lan ma ta ku da lu ji ge ji ne ma ta ku lan ma ta ku da lu ji ge ji ne gu ri de khar lan ta so ro da 그러니까 칼로완데 소네 쳇그르즈 동네 양치르크 그러니까 젠젠랑 쿠라면나 라똥랑 쿠르쿠르주고 강차당 답탕난 좀 메크 오다 주랑 쿠르기 젠바 쿠르주 마르트고에 오다 라똥랑 쿠르라스과 쿠르주 강차 라 그러니까 답탕도 메니 더모스 그 다가 다 쿠르 쿠릭 김에 땅이 맞을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너 인로야 지금 니 처음에 그러니 답고 니와서 오늘이나 참들 그러니까 탁조던 겐 크레이고니 더 모스 더가 다 그러니까 참거 자주 창 통지랑 그러고에나 초 하나 창 통지 지랑 그러고에나 초 다 링더니 그 강이로 단 더니 그 그럼 그 전에 뭐야 점점 돈진 잡친 정도나 다 그러니까 니 참거 니와 첨부서 오는 더 모인다나 다 그러니까 참다르다 그러니까 니와스고노다 간크 탁초에고 탁초음 간크레고니 맞을 다 쳐서그래서도나 고링도 다 지메던 와 다양나 메퍼던 와 더치그 니게 되네 다 칼로안 더 모즈게도나 그렇게 정글 사주 관 캔디 그렇게 손에 다 고나시고노 어 지크 되네 그렇게 쳐서도나 점저 돈진 잡챙 그렇게 좀 통스지 어 니게 되네 그러니까 어 니와 첨부스고노 어 더 모즈게도니 다소 다 그렇게 참다르다 어 니와스고노다 탁초던 겐크레고니 마츠 다 칼로안 더 다우즈게 촌이오나 어 다 체가운데 그렇게 칼로안 더 어 칼로윈 자이그다 고링다 그렇게 샬런다요나 야마치르랜 주고 그렇게 탑탕다 강차메니 아 더 모거다 요까 다가 창 통진랑 그렇구라면 나 창 통진 제일랑 그렇구라 다 정글 사주 우리는 이거 강연 좀 어떤 점점 돈진 정주고 절진 좋아하면 나 점점 돈진 섭천선 정주고 절진 좋으니 답 그 단다 그렇게 손이 가루와 런일 그 니테니 어 노바당 식진 마즈 오니 멋을 다 그렇게 어 코릭당 시 전초라요 노바당 식진 마즈 정거요노 어 정거요노 어 더모스 그 팀에서 다 회장나 가루와 어 런일 그 니테니 다 그렇게 참고 쳐봐 어다 랍당랑 바이오노도 공고 사시에도나 디엔체니 그러니까 라닐라 노바 체즈고고 요나 식진 체즈고고지도나 치크 테니 어다 그러니까 창 통지 그러니까 랑쿠르코데 점저 돈진라스 과숑소나 단 점저 돈진 딘 촌이 그러니까 냥고라스 바 니요종 어다 그러니까 냥고 젠츠라스 과 모토니 아 모스그라 니와엔 당나 어다 창 통지랑 쿠르쿠라면나 창 통지 제랑 쿠르쿠라다 강연종 그러니까 너 소연에 어 머컨 거 옅던 거 테니 선통 고윤이다 그다 아 직속스 머컨 거 나니야 고르모나스 같이 어디 다소 존진동 체크고니 에더 모스그라 선바엔 당나 다 듬글 자주 환켄도 창 통지 제랑 쿠르쿠리 체크한다 모스가 통하는 생 당나 다 그러니까 지 듬글 자주 환켄도 회식나 참혼당 양나 참주바 양나 종식바 오야 양나 지금 그러니까 길겐당 멤버나스과 너무글이니 체퍼챔 지겐당디 다소 그러니까 니 그러니까 초기나스과 셀레연 지금 맞을 왔다 그러니까 리니더니 셔프당 양나 장프당 주가 당초니 너무글 담보요까 디마츠 그러니까 다 담글샤주 환텐데 라닐 양지 막막은 식진한다 양나치 정식된 너무 지근한 식진한다 안 너무 그 고름 건 전에 식고디 다소 다 그렇게 잡서 잡선도 다 좀 못합니 그거 인직니 좀 못합니다 무슨 근데 좀 못하면 저진 강렌스도나 다 창 통지 지 난 코르코란다 다오지게 주나 그러니까 니 틈그 다 제반도 거론이 답고다 그러니까 니 접속의 접신도 영 좀 못합니다 무슨 그럼 저거 되네 다 니 창 통지 지 난 코르코르인데 뭐고 참고 샤 조인 돈이 다소 그러니까 니 틈은 거론이 답고 다 그러니까 라닐 그 익적디나나 영 그러니까 니 틈은 거론인데 선통고니 더 무슨 그럼 나와 있잖아 다 점거 샤주 환경인데 그렇게 점굴 그 뒤첩당 양나 그렇게 총일 캔생이 되나 와다 총일 그 럭칠라스 거야 난주 되네요 난 맞탐니 더 모스 그래 더 듣고 있잖아 단디 점거 샤주 환경인데 그렇게 손에 레네네 와다 샤와리스 웃더니 그러니까 레니르셰사더니 그러니까 다 레콘데 레콘 하면은 그러니까 공선데 그러니까 레니르셰사더니 샤르파당 양나 장파당 주 양나 그러니까 간지안들이 그러니까 조르조나 루한차오니 아브쇼카 팀마츠 단디 점거 샤주 환켄디 석버트 창 통지 지 롱크르크와다 오즈게 촌네오나 니 투멘 거로노 타콘니 양당 저터 서시에도노들 디탑가 그르카 오다 라닐라 노바오니 마츠 그르카 오 워르질트라요 그르카 노바오니 식진요니도 모스 다 강가테니 식진요 그즈다나 다 회정나 다 창 통지 지 롱크르크와다 오건데 뭐고 점거 샤주 환도나 오다 그르카 워트크드 양지 체즈고너 존세베 식고는 난자 양나 지금 먹먹는 식고는 난자 양나 지금 어 년똑비 너무고 지그재그 식고는 난자 너무고 지 식고 다소 그러니까 잡석을 잡설대요 가르마 탐니 양 좀 못함니 너무고 되네요 노빠던 식진 강마지오니 도모스 디답그 자치위 칼로아 남바그 다 만치 남이 연종 와다 창 통지 랑쿠르쿠르 문에노 랑쿠르쿠나 창 통문에노 그 담측 담본데 예레존데네 와다 만치치저드나 점주 된적 그 점득데 자송당 도나시데데 제등근 랑쿠르 칼와식도 하나 제등근 점주 접식 바스게주 하정 그 가르치는 그 돈체제 되게 대령 그 그렇게 모두가 되니 단 너무 그 참석 주의라고 하든지
1: 지어 지트 차바능스 시바 몽우시기 경 카브르지 서질 우다 철요

남친자 자올음 처비 디르브지랑가자 사르충가 담릉 고비 데릉근지르도 체지 힌도바 끊으시 체지 희기바 끊으시 점들 쇼디 사르지르

0: 토가 송이 섬으로 딱 가는 용용이 다리다는 이제 건데 다 예비 롱가 그런 거 가지고 근데 다 땅게 그렇게 혜택 거니 다 만족은 그렇게 걸품 건데 많이 충전 걸라만 오고는 다 만족 그렇게 아 땅마대 건데 다 그게 니 길도 그렇게 땀 놓고 난 봤다 끼어도 뭐니 다 다 쳤다는 게 나준 몽원다나 다 잡았다 나서 그렇게 니시고는 몽원도 그렇게 혜택도 좋은 다 충전 걸라만 송이다 나서라 이거는 또 뭐니 다 잡았다 달로 선나게 지간디 여손디 도와다 다 약급 만거 버친 몽원다니 다 내치 그 르친즈가 나니 대와지다 다즈 대와니가 단디 존음 하산즈 그 도가 단디 자르키데셔난디 이곤 데든세모
1: 아지지지
0: 아버 그 근디냐 디 리흐스 그쪽세 하고
1: 아지지지
0: 아 단디 통님 손나다 그때 담 사그니티 망소 다 파티미 입자서다 리스카 나 주기다 그 용고 덕코니 아 마츠가데 고데 다 랑게데 고데 고카다니 다 랑게데 무 용고데사 요노 만속가 카고 이데 고네리 마니 다 땅만 손나 다 추드게 손이 리카데 디고 디나타 치그 니데다 옛나 다 테치 야화 마르데 고네리 뜨무리 모데나 다 땅상 손나 뜨게데 고데 다 만속가 그게 삼 노로치데리나 다 땅럽 제나 손이 디 고데 뜨다 랑게데 나스라티 무 정랑게데 그때 니바티 무 정랑 카랑게 소주 니토가 다 밤보이 단디 토가 시 스스게 고데 고노 뜨무리야
2: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소소소 참아 우선 답거지 건데 다 소소한데 그게 다 여러 거 다때 다 건데 다 여러 재정이 제일 간 적고노 다 첨덕 있나 그건데 소프트한테 갑질이 하고 길긴데 갑질이 하고 첨덕은 뒤 이거 그런 거 영어 통도 그 소프트 여러 지 아 다 여러 그 이제 그거 가시 장시 그 나야라 지금 저 잡고 때 레바도 이 다 티토가 그게 맞다 이 다 그때 뜸이 하고노 기초 뜸도 간 적고 뭐
1: 지지
2: 담아다 담아인나다 그 소프트한테는 용용다 있는데 다 티답고 티타서 그 갑디 타서 그 종단의 역속에 다 그 다 뜨거 이모세린 전다되지는데 다 뜨거 각섭 전다되지는데 단디 다소 너무 죽느리다 로깅 감으로 속은 건 마소디 다 속다 마송이 이와 튼더니 다그 다 로깅 감으로 속은 건 마소디 또 나초마 이와다 요모 다 너무 잠본데 제가 뜨거 되지 건데 다 양 로글만 저거 비다 양 더 흘라만 저거 비다 너무 그렇게 기타도 역시 좀 너무다 다 당황 괜나 로깅 감으로 속소단 걸로 속다는 다 tīma tsaka zi gōnti, tā sōpta yara tīkita ya tā gāsī dāna, zāngsī gīna yara jōjō tōgā tā sōmā chīk nā sōmā rāñi kā shirī gōnu, chimdā kā tītō yāksir dāna tītō kā shirī gōnu, tā gīrgīn dī chāng sēt mār gōrī, tā sōpta tītō kā yāmsan dī
1: rī rī rī
2: tēmū yinā tā ndē yartō kā tōkō tā nyōng zāng bā zi shēt nā tā tēmū zirī ya
1: Ri, Teranga Niga Jojo Tao Songina, Tamari Tendil Yartunga, Gendel Jartan, Dadakundaga, Dondika Nisan, Dadang, Dili Dalting, Sanig Pejigin, Tanya, Chikataza, Maz, Yinji. Tigana, Tagana Tao Songina, Maung Pana, Marit Tendil Yartung, Kendel Jartan, the Taung Matat, Tung Jeswa, Tung, Dondil Yes, Yakula, Nagashuni charges as you.
2: Tatadan Samina, Maung Kapshoka Topshin, Nashina, Tatan Toyang Gundun, Tajanchin, Dakri, Chargery. Tā kārtāng zhōnggā kōrdhika nāmjīnā tā zhō tāngi chīgī mṛrīg sōpsū mṛrīg mṭhāndir yāstāng kārndir kīp chātāng dē mṭhāt tā sōpchōng tā dōngdā rē jīyōntā kārgī yāyāk dē
1: Nā rē jī
2: Tē tāng tāndu kīrōngi tā ngā chīgī tā ngōlō kārtok kīp yā nā tā lō kārtāng kārmā māṭrā zhōnggā tā bīk chīgī kōrnī nāk chīr yāgā pējī kī kōpā dī tā ndā yākirī shā nā yītī shuānū sī chīnlā hōmō
1: Rē rē rē
2: Tā yīti yīkchikinda kien kumkhar yungu nirktin yīkchikan yukdiyo dhamu zi rimo.
1: Rī rī.
2: Korlo nī zaygonda tā kien kum shūli dana kien kum yirkur lirik danya rimo.
1: Rī.
2: Tā nakchir yu zaygonda kargi maji nirktin dada tā maansu dhirchik nirktin. Tā tiga jubjir gumjitdi, tā tiga dhenja qtan langri, tā dhamu zi ka nakchir chimbo yuzhiga. Tā mfirji qtawa dhamu zi ka togo. Ngolo kirtokka zikonari taa, pejiga taa wandamu zika tukadda yirjagari. Taa taga ni darlaq zungu taa wansu na zungu taa zungu maa chajunga taa darlaq maamshan nga zi gogi. Taa maamshan nga bitukuni nazi na taa maamdukka darlaq, tanchib darlaq, nchamtan darlaq, lirki darlaq, taa madik darlaq zi taa maamshan nga bitukuni nazi na dimu kirgayu shayu.

야, 다들 친담지 형님이나 청무시 적서 제소성마 대모이나 조시담비 원조를 못하긴 열크끄터니 다양한 소성마 아초 탐호하건노그 히르크시라 청청때 손은 오스클라 롱천지 최대철나 청무시 조남라 고득시비 나 청시비르가슬 다통린츠농리 한등점성나리 나이나 린츠는 돈슨바 아침으로 조인

야저보충충츠나충시베가츠가타통린츠는나랑크르레리가자다화당자르바자바성지그쉐초그쳇츠라나당간마진이쳇츠츠그와라타통셰케오노거싱그데르민지나잉나충시베가츠린츠는타통셰그니모레라 데나 조보충충치 린슨 타통가 글름당양나라도 지긴 잠니 마초 잘흐비닝가 나충시베가슬 타통 린슨라 님바당 조능거고니 통디 타통가 고름나식 버가스시 데른가 잘흐비닝가 나충시베가슬 타통 린슨다가 지금 허신다 조기 드긴지르가 참바당 티바가시가 참바르비 가르콩가 참바지 참바중었음 고득시율 데른가 조기 드긴지르가 참바중는다가 촌훈 워스클라 롱청가 런츠그능니 조보충충체 롱노가 링가 터니 로토충충 다와 양좀글롱노가 자치 글러시 세르고노가 랭헤모시 데른가 조기 드긴지르가 참바중는다가 조보충충초가 호시가 공성가 럭치가 철다 고득시율 야 뜨거 토그 티바가 아시크 참바 중문다가능아 아직에 접어 중중처래 럭바 이하른 족비 중들세니 담지스 질리다 땅이 양 접어 중중처 진충는 자카가 몽신비 타가 아닐그가 통통스세지인 대간치니 티바가 아시크 참바 중문다가능아 로조 중중 치셴노가 담지크 처니잉 로조 체흥 초그셴노가 제트 자리 땅 르트 카호세니 담지스라 거드시율 对这部重重次点上去个功能过这个是有那个喜乐等当今的得了年必须的点上个他同年生个是个冷静的大当一去了让你记应让个冷个跟卷通我们三肯等应那是他们还是一台跟卷通我们三肯个这部重重有那还是的连生他同个是个冷了皮皮的告诉些连生他同肯个卡不认真这个等起这个是你这个什么的难啊等这个等起这个是你这个什么的这个呢这部重重从那个一拉稍微的总有了 诶，参巴参巴这个比卡空格能啊，啊，大几个主播冲冲出来，我们吃的气味没些呢，休息啊，同我些，我说下节音，诶，得劲了，等于用。

0: 오송 차츠인 조브르솜
1: 야, 다 높지 주소너래 루마, 리마 윤주리
2: 체롱, 다모시 너나 뉴주 람트 메노그 송나 송나 말이 뉴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래
0: 점질라 드글음 서송실 우덴적 희샤 샘서송
3: 西巴松就写不了，我从个就写进去了。中国我们人拍戏太早筹备，这不能留在亚当娘子里。西巴的特克尔等，西巴的西中写不了，莫格了写了。
2: 西巴松就写不了，苍马月饼，才是给俺拉你去写头。

0: Choni ta chachira nyezg la kagarang ga chachira njuan tang nyezg karga kangla kangtsam ga nipazg yu gu ju ga kachiyan angabzind chamu zgari samchi zgari. Dan yang da zu karga yung dhachan da chiga chu shimjong garang gan tsarlong tang tanbi dali da shungu no mani da chiga makukhni hongri zga de chachi ka mundu muzi shachim ka muri la meka.
1: Rangi chachura niwa kanyo na tuk shi nasga na yechi gushtop tuk chen tamni tamuzare mu.
0: Nriya.
1: Tegin sala rangi yechi tuk chidani yechi gushtop tuk yara chik chile tuk na rangi yechi ka maa sanpi gu nuk rangi ka semtima ra chom chok na tamuzare.
0: Nriya.
1: Tena tani ta rangi ngarki kaya narsa tani ngato ngarki nda nuk tira nangka ka nangzin maasga nisina tani dada shi gushto osga.
2: Rangi
0: 네지
1: 올리 또 쉬어야 된 다양한 게 있지 아시지도 못 모르겠어요
0: 너무
1: 아 다른 조치나 아 기 코링도 못 밀라 아 너무 지나 다른 조치나 아 추 로잉학 시그 다른 로잉 그 거기 시그 저 이렇게 채취하는 좀 속도가 괜찮아 교수님 아름모 그 아 전자 아름모 그 속도 좀 못 갔다 왔었나 주 그 니와트 셔스코를 하라 심소도 못 맞다 다 디진도 그렇게 코릭도 양도 못 괜찮다 아 그게 용들 그 단디 채취 채취라든 게 니와르도 용들이 그 가스터 그 제름 티코네요 다 먼저 지나 주 초과스거나 식마포도 주 체체가 이제 연한 통보 통보서 그냥 지나 대학 가면서 그냥 지금 냠냠도 섞어 섞어 아 대체 섞어 잠수 세고는 또 떨어다른 게 냠냠 지기를 섞어 지금 살다 살원 요건 너무 거름들이 얘는 살아 다 초과는 언니 후인 적 지나 주 긴고 처음에서 그런 거 처음에서 그 리스크 같다는 게 아 리 저기 대칭 바빠지 디트로니는 게 좋아서 기대는 게 니가 또 제출도 지금 문이 오나 사다다 아니 속박었다 인간님 봐 이제 저거 속속 또 모습이 아 계속 또 모습이 또 모습이 샤와 뜨들 뜨들 된다 름진 름진다 저 다 맞추 맞춘 손은 손 말했다 손마 진짜 속도가 손아요 이게 비 속그 다시 아 속지는 것도 그 진치 있었으면 이게 뒤 이곳에 내가 나가서 아 좀 제주 좀 할게.
0: 제야. 제지시. 뭐말했다고 타고나서 그놈들 날 도마즈 인날 도마즈 좀 그쪽 수단 강사감 좀 시지 아랑아 채치즈란 좀 통수 요 주득 같이 보리. 아 같이니 바도 어주 돕자 코리니 다른 거 망부 먹히니 맞추르니 그저 조금 이게 냠는 거 나서 나타 다즈도 지 히지즈라 고지즈 요니 아 데이터 버리다가 고나 주셔 고노 주 돔정 그 여름 뒤쪽 그 소리 시한 그 시는 강롱즈 그 촌이 단다 그 지 냠용 망부 석더니 냠용 땅 덤비랑랑랑 그렇게 채친다 영 니 틈니 어정 틈니 데이터 버리스 그 그 초랑이란 촌이 셔지나 다 다르거든다 소친 도마스르다 그 랑랑 그 차치라 랑그 지그 그 미르그 그 다르티와 그 지 냠용 저그 석영도 초그 다 지 니바 간다 간츠므리 조르요 그 삼치리 하나 되지 정도 그 초가 랑게 지선 신우 그 냠용 또 지잖아
1: 아 레진도 다트 그 돈이 다른 게 다크트 조차 추라 니와 치수 그 내니 소즈 셴 나라 메시그라요 랑기 아 손좀 그 제름 티토나 지 비지로 셨다나요 또 지 먼저 니 또 무슨 말 되나 사카 나랑 그 시선 쇼에 갔다지 머크 잠바고 소프트웨어 디오니 또 모드르모
0: 네지야
1: 되나요 소프트웨어 인쿼던젠 되니 게팅 쿼던젠 다티 라카다르기 쳔성그 하마이나 쪽다 하니 쿼던젠 뜻소 뭔가 그게 좀 놓고 티스톤 아르키스 그 니 지게 손은 치는 부 또 모드 아르키 삼고 요모
0: 네지
1: 아 텐서르다 뜻소 첸시 쳔스 나라니 그 쳔스코너리 심금도 제포스리 다 심금도 제톤 티치는 라톤라 다 지금 소쪽 소소가다 네토 뉴욕은 제와 제스코 네토 뉴욕은 네토 뉴욕은 제완도 좋티톤다 응아르키 지금 제스코 뉴욕가 소쪽 잠바르카 미니 다 지금 도모즈는 소르타야
0: 리야
1: 땡 아 야르문탄 톰존나 초 만든 것 같디 아, 또 무슨 만두 다른 게 이런 게 티컵티 아, 이런 게 만산으로 하니 다지 맞지도 뭐 쳐서구나. 다시지 제 사람 먼저 제지라면 그 뭐.
0: 예지.
1: 된서라다 속친 능력이 단디 초과 제마 정성군 같이 다 권이 시작군 초과한 능력 같이 엄만 성부터 지는 초과 잠바가 같이 또 못했다. 기초는다 니 마르기다지 네토 뉴욕 다지 제와 전통 세포는 다 기본이다. 그 랭기 지금 총은 안 돼.

등디 짐도 촐 쇼니치 탐게 샘급셰피 촌용 랑업신 등 탑지 랑업신 제 제서름이니 당습도 제립시요라 판선 와르체 질은 제습도 등 요파마슬 렌탕 요피 탐우르다슬 망보숑 요세레

캄프지 외주 론친 호만니 친이 없음니 자사 진편이 부탄도네 롱튼 고르코르너 제쿤카비 나존지긴 바탕 캄프지 케르칭데 제쿤가비 나니티 사와니 메퍼조트 메피 에젠트지 제친냠디데 잔츠데리 넘버제버 강캉 하정치스레 호만니 위 진편이 디비 롱튼 고르코르라 챔퍼동비 제치 진속스당 공극가체데샤바리레 진속디 무인네 제컵 소소 참터르르글 냠출당 제친냠디라 흥음시데 니리브진 첩제친 던조빈비 진진대 터주셔지레스레 호만니 익담실 가친베 급셔지레 제치브전속진 이브르데 판스나스 전즈급셔바당 나둔티 첩스젠터브지르바 슈흑진입셔터브 접보초바필라 응어급셔기 데덕기 제컵접 덕능라그노치스바당 뇽은정체비 자진능니 터주셔브른코비 탐응거 탄절스자와니 블럭스세레 초인니능니 임비 진속르갑스 팀모초 쳇든드르 망부르시진바당 디 제진능돈네 Lungchun Gorkur de Gulashu Jenir number Tungatung, Lungchun Gorkur Lamubi Sakildung, Gulashu Tachu Shetub, Lachil Shetub, Mongu Shinsul, Jacob Sosin Gorkur La Champoton with Shah Solam Jule. Jinsu Dene, Jessinitun Yentu Sanzigdung, Nandula Jessu Dungutung, Narni Natun Jonjabkung, Eka Kalutung, Shifty Jamsu Chimu Donchulkung. Demoner Zacham, Mekung Sungu, Shodi, Champter Denger Yamdi Sternichi, Yamta Sotopshipatung, Lardung of Jenny Yamgil Gachul Pilatung. Лончин горкур цаани мепрхтунва жонхин тапши юлла. Яджакм нехэлхэ сэжонтэн джачи цанзэг ангэлур ликун цансэл гунс симжи ликун чини юмвин тимэ тинсула сиг.

야 도나바 데나 데릉글리 쳔더그 치토민 참비로 찌르와 쳇든자그 데릉니 마르켈라 카라스군요 몰란데긴 런던 참비로 찌 잉나 갑지미리 쳔거리와 샹킨 찌토고요나 와르쿰더그 디츠톤 고르쿰 담즈시니 리츠노 데프라갑스스

야다나 워크믹딜리슨 타동캉아 냥큰 쪽보즈그 가브르탕크메나 아치 샴니 데릉글리슨더그 치트코민 삼리르가 지도와 쳇튼자그 데릉니마틀라 카르스군우 글런더 고드시지인 지적 등등등 삼비몬데스

0: 야트고 야, 레와 사스기 샤쵸크?
1: 레와 강가 골고 레와 잠슨
0: 응, 레와 잠슨
1: 알레 디 세랑 초모 세고노 테츠 좀 통한 통산 주네레
0: 세랑 초모
1: 알레
0: 초모 야, 카즈밀레스나 코드라
1: 어, 다음 날 과즈라 오타
0: 응
1: 네 강가 레마 안전로마가
0: 다시
1: 아리야
0: 다시 오세고노 다키비니 마스군트루모
1: 올라 올라
0: 코타
1: 야야
0: 야캅지밀레스나 코르글라디모
1: 야디모

야 토코나 바테나 테랑글리 쳔데그 샴니 코브드그누근 삼리 러티 라마 포모도마 글랑비 유하마 랑구 니만다 아스그누그 망런데긴 망런데 소소른 삼리 러티 세크럼 영나 갑지미리 쳔나리 와샹 킨제 독보요나 영 레와 카니샤 주고 코르비오크 나바소그 코르쿠 담즌시니 레츠는 페퍼가 없으시

야토란지 다나 샤미 향 검고미리 생지나 신킨 제조고 시그레와 다르트 로나람밤글랑비 ngā malamalang nā nyamā shikasakunu gu adhōnan thalan dhalāsān rōsī.

야 조그남바 때나 이런 게 레슨데 카와잔지 미뚜꽝아그 미뚜꽝보 파세그누글럭 냠온디 토니 판타나 비몬즈구디엘 다리게 레슨데거 솜드그 바등 솜드긴 간크르바 세랑 다시등 다클바식루 제주부 다클바 응트고 세랑등 손머른친 니인 갑지미리 참나 중요한 팀좀 다를 다시 빌럽스.

0: Chomchindara Langak dansum ki Chomchindara
1: Chomchindara Jengu shasum ki Chomchindara
0: Chomchindara
2: Shabak damji warmuk charjin Chomchin salonun marchi yagulusik
3: Mipo rimshun ki lukshuk Warb chargil jir jinum Zhonghui pal shungar gani
2: Bungan zirjin chachun mitung Ngakam zirjin shabik damhui
3: Argani rangtun jir mangkul Amangsul argani jir zaul
2: Khtamjin gukun gandang zangu yin Khtamjirin tangar jil kum gair mil yin
4: ཁྱི་པ་གབ་པོ་ཏམི་ཨོ་ཅི་ཏང་ཁེ་གདན་ཤིན་འདར་ཤ་གབ་དན་པ་ཛ་ཅི་དེན་བི་ཉན་ཁུན་ཇོ་པོ་ན་པ་ཆེ་ཚོ་དེ་མེན་ན་ཏར་ཏ་ཆེ་ཅག་ཉེལམ་དེན་ཇོན་སམ་པན་དེ་ནི་ཚོང་ན་ཇང་ཇོ་ཉན་ཅིན་ཁང་ཨོ་ཁེ་ལ་ལུང་ཅིན་ཅི་ཨ་ན་ཨན་ཟུམ་གན་དེ་ཅིན་ཅི་ཨ་རིག་ཚེ་ལེན་ཅིན་ཁྲོམ་ཅིན་དར་ཨ་གལེན་ཅིན་ཁེན་ང་དེ་རང་ ཁྱི
5: I not to do Kilitkani, winging out dancusira, Mushapa, Kashaka, and that, Tinson, Palugo, Titching Gushapa, Tomago, Titan Temperman. Ya, that didn't on Amati, Nakarma, Yaka, Salati, Natitli, Yaka, Walati, Nagirkri, Yaka, Dakili, Yaksum, Yaka, Yamanda, Lagangu, Gori, Hakkers, Yaka, Hakkerzo, Santamu, Goni, Jangada, Dakakil Gori, Takara Yoka, Takarazo, Tamari, and the Neven Dada, Janga Gori, Masha Yoka, Masha Zosha, Mai, Yoka, Kundarela. Ya, that they don't talk to Banjik Chigung, Ashaka, Shimun, Yonchong, a conqueror, say, Machargaga, Nanyatanani, Yonkaga, Susumji, and in Chicago. Dachi Tanmo, and in Chicago, Rangi, Marshall, Kamil, Leshon, Isika. Ya, then ask the Kirchina, Gangu, Akum, Harajangi, Kalgora, Kalgoski, Ask a Niggers, and I get kicked, the Kirkis, Wongjangi, Akachira, and your cheese get coming. That's some good can I can go or more to our matching. I cut guitar, Kong is gaming in CJ. Yeah, that didn't single upper number, left single hacker number, Kinzam no younger, Payam number, Ditchin Latin disassages and the gorilla. Yeah, that didn't paddle, Gonga, Yama, you know, Sintera, Yami, Unda, you know, didn't paddle, Gonson Darmo, you know, Tokamaru, Gadros of Gileno. That in Palo, don't you get Dharma, you know, that child, you know, you know, Palo, Ricky Melon, you know, change it in the younger Lamptonino. That in Palo, Matero, me, you know, the Koro, Yamnon Zomali, you know, then Palo, Shots of Sinha, you know, no, to my own Gunchubino. That Piona, Materin Tango, Piona, Semna, Deskilion, Piona, Malo, Gabriono, Mission Margo, King, Kina, Grilla. Ya, Dakil Magilan Zitin, Kamit, and Pama, Yang, and Dombira, Tamagananga, Destin, Dazu, Tikishena, Danang Hamu, Yaran, Yokori, Tin Mali, Nanjaku Gordi, Diet Tapa, Jenga, Palundi, Simtea, Jenga, Palundi, Shamyanji, Jenga, Palundi, Yumura Jaga, Helung, in the Mercedes of Gintung, in the Shigan with me, Sanghali. Tala comes to some Bosham Tikishi, Shosa, Dabja, make a son of Yili, Yakamadiri, and the Kum Holum Tari. Chickens have some caro and Nizika. Ya, 我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 대신 언니 세가 다다 탐가 나나 도치 언니 세가 야 다든 파마 영아 존너르가 파체토콘다 나요너르가 파요티 파거 듣는 키고 파요티 파거 심큼 키고 다 파요티 파거 쩨뜨 키고 다 파메나 파거 레무이고 역수 고건던고 하쿠 어거스르고 다든 파마 공근 녀마이 누공 녀마진 던자게 요노 어디가 멤버를 침긴마이 누 어디가 긴마진드 권제 요노 능오추 멍이즈 히고 그세가 야 다든진 파루 당무가라가 나든친 파도 군든 캐든 마도 샹쿠게리 캐때 동안도 라용고리 랍친 그 아빠한테 그 교통가루 위리스 아예리 사건 속에서 뭐 잠들 시리 달리에 농다 달까 땜듯하게 찍을 합성 가루 했니까 야 달라 꼼짝없어 무신럽 거든 하미 답건 포놈 거 어랑게 기글 내건 거 기로치 그 돈이 저거 저리 로나 숨 정아 야라 버리 뜻숨 저기 떡거지거나 기글로 한다 민인 도마 소민인 다녀랑 거 남카랑 거 녀고녀랑 거 샤와랑 거 듣고 다케 유하마 존나 샴다 형지 그 중고 셔디와 존나 로라르 까거 중고 진협 경고 니 땀세고 답 경고 니 시그이고 초튼 로라마 저고 시그자라마 경고 교통은 그 위노 돈지게 요고 든 하마 샘크마 가건 중고 니세가 야 다가 참나 창조 그 로디르 그바 망나 창조 그 로디르 니가 참망아 담제 뇽뇽 일라 뇽뇽 담제 답디일라 지그터 진잠노 용고 파염나 바 카양라 다 시든 보세게 야 다케 투케체 겸친 덴비 다시 고 클라와스틀 메그 다시 고 다저 숨생진 덴비 다시 고 틀로 야첸 메그 다시 고 다시 다시 펜숨 조비 다시 고
6: Язгмал ханжи янчэрэн жаншиг артг жуугаанди гавсызгина та тэрэнг шапашанэрга чэр гамбай ук чун жумбай ук дэрка ян ачэн ням гави нанцэзгри танан самдани тэрэнг жаншиг артг жуугааг гачэнди чтажуйэл ргэтэн чан чун нини ибдэн ргэтэн чан чун хсэм

아다드치진한거님큰쪽분남바다영디초거흥거데릉거촘친다라글렌첸데스톤첨드니조고동타남바치디르진땅아초촘친다라글렌첸데년데똥렌첸들랍자초르땅티거긍르이노돈좀바체릉조마게양치르과진치신이긴데나데릉글렌첸톤첨드니조고레첸디조음직바땅돈좀바체릉조마땅 좀증간커봐 체릉짜키 스타클바 식루 제초 스타클바 아강적 체릉땅 손마렌치는 이긴 다디모

야, 다들 친담지 형님이 나 정모씨 저서 제소성마 대모이나 조시담비 원도를 못다간 열크끄터니 다양아서 정말 아서 탐호하간노그 히르크시라 정청때 손은 오스클라 롱천지 체대철 나 정모씨 조남라 고득시비 나 정시비르가슬 다통린스농리 한등점성나리 나이나 린스너근 돈슨바 아침으로 소인

0: 샵쯧 알아래레
1: 젠 게겐 빠진 라래레
0: 넌 허리 튼튼 알아래레
1: 족보 천셔터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튼진저 참퍼시니 알랑강 잔데저 센저러워 가스셔
2: 야나 총 지적서 디나 토므릉 아처 데릉 그 조기 드긴저 그 삼바 총운데 그 나식이 조일 레 조기 드긴저 그 삼바 총운데 그 능아 총어 그 롱챙 그 런츠 그 능니 인아 제게 챗데 조보 총총 서그 로시 그 공승 그 럭시 그 쓸데 데릉 고득시 요노 그 실라 동모 인지나 로적 총총 아다와 양좀 그 능노 그 자치 러시 세고노 그 랭헤 모테인 야 아치은 등잔나 링

나총 주보서 체치 마타다 나총 시베가츠 타통 린슬라니엔 버가스시 디나 다타나소 데릉게 타통 린슨데게 참바 아니와 티바 가르치크 나시 주엘 아레 티바 가르치크 참바 총문데 인지나 주보 총총소게 아랑니 지시에 희위 담질 등 종세바 등 담회 똑과 등 칸츠 카클라스과 린슨 타통게 시글름 니샬리다 등이 아랑게 담 하시게 타게 젠통 몸나 치사게 스타고 총총즈레라 야 테나 테롱 티파 가르치 거트고 총총 더질리다 땅이 스탐 하치 타근 젠퉁 잉옴지 세르킨게 화 킬링이 킨게 드보 총총 어율 그때 요나티 다타니 더 렌슨 타퉁 거클마 카프퉁아 그라 렌슨 더근 돈슨바 아치 노르초근 하진다 드보 총총 세 카브라 그율 렌슨 타퉁 킨게 카프 응퉁 드거든 치그득슴 니르게

亚洲不穷穷错，阿七个公里我出了新币西边，阿错我们出了七币，每个他个黑下，噶怎么洲不穷穷去一揽子头松？没能阿错新街的空大不是个了。我在南京没拉达尼学了一节黑下蒙布西来被能送出学进院了。给的妹妹呢我从卡通喊我的存度通不透了。给的妹妹呢你的门别有的文通英通不透。第二天我在穷地里让你就没送了而得中了总学给我的。因为大当我在途中穷穷蒙布日啊但没个而江人通不透了大众没和关于那个做着穷穷用结盟的结盟安就个有看。那都曾买用啊我从南京个路上个出一出了我才没了而得穷总马西为公信安排得等这但不有那个先客做不穷穷那哈木呢而人个没了这种老婆些比得去三木有些的大还将个高气个。亚迪呢兄弟亚七个主播重重出来所以说就公平安排更特别我出我们吃起为没了我把这位哥哥写下同时写了。这一集呢主播重重忙着你一大利回家时就哈将个嘎嘎。第一呢让我你一大利回家时呢每个车子我把他为大等你没和接心等着了。用李鹏了爱得用就喊你们吃个。刚刚的大人让你接同不是没等回家的话他接人等接你身着了。这个大人没恨了我能把财亲做个有个的事。第一看我个路屋子等回家真等起来用只要单不有那个先个。路着穷穷去回去大地立即都等财等起等。可以一次性打米打等于回去打给我哩，三只币六五个五的回去打么中，人打中伢一打哩回去的那样，黑么了村么经营哩，俺你得有九个年开样有个，更一些呐回去打地，俺来办谷歌弄个先个，李松三中还将七十多，伢一打哩回去的那李鹏个吃进科学了些次。做把俺冷娃里接到的做那个仙哥，李鹏来俺都接了娃的。俺年纪呢，俺在南京个草原村里，俺年轻等了，老人说那是大革命，而今真的是大给的。俺年轻吃起节，俺年轻里吃的也是个人呢，我吃穷娃吃吃了给这摆那个仙哥。给的年轻等我特哈将你去没给同安的蓝蓝车位我这个人把你年纪熟悉同他爸妈的了。第二件个我特哈将你呢年轻个托个我这个穷穷的给没了他个的我能把接娃等打动答应人呢没恨个你娃我送机接心等着你的了。第二天逐步穷穷去年轻等回家大东路那个车都不是卡不是从那是大革命我疼你镜子家里的等你可是一层子大米的等你大就大还将个干了去个我去年轻那是大革命年轻车去中土沙西的人里没给中压大西呢大错了没了我把肉吃了接穷的动特的水果个四名字呢路路等卡布拉索啊他恰不得的从啊等等你的等你主播穷穷才进因有些人的这个我学生过中心有个因我去路路几将没那么久没恨等离碰了我能把差不清做个有把的我呢没跟你娃接心等着娃等是给车人娃我姑娘娃从那而今通个路路等卡布拉索啊对那个啊哼个凶那个那只主播穷穷去路路等卡不是所谓休息的托门啊人跟得等了娘就学给的立等
로를 땅 카프르가 와르다 와르트 이참시 여바당 영덕빈드크땅느 마치 무송 징크라냥키작랑이땅 냠바당 무기 좀 마르시고데 되나 다좀 차등담바인 뜻이 젠다동 년천등 로를소베 추시에디 아년힐 사치나 제초제 최송다 등이 마치 로를라스과 괴인 제통등 좋아당 랑니 좀 흘라영 노빠조슬 데르튼 요신 드트뇨디 잉 아브정도고테 코리 송축가 천트여비 요신 요조 하정가 갈치가 야나청 주부처 제치 못할때 나초 응우는가 응우 가친 무흥데 제트르 송축셰비 타제 희샬라님 버가스시 레나청 주부처 땅티 랑지제 문을 트튼 찬크드 게십시시 바다나 저스코스던 슝찹치라 중심 멍위 문을 좋은데 아정집 금근내리 뜻이르고가 문을 찬크드 게십시시 바다나 아정집 문을 멍히흐나 랑지제 므글라 지티 좀 마시와 리숑와레스 차버터 게르근땅 소마 로를땅 카블라스과 인생 고쳐세킨들라 전용나 난든 종츠 토니마츠크 니르질단이 슝아영 유파리 난더근 종친나 소우인지나 므땅 회차 양나 로를땅 카브르스고제 와르트 니저바땅 흐타인 영 흐타인 나릉저바 데문다똥 온흠 흐사저바땅 온흠 머슬비 오데 회차들라 난지스테와스라 저앙이 진시요노가 쟁크 아랑지지 문을 트튼 찬크기 회차등 로그인 로그스라타티 아장지 문능 헌국세퍼 니퍼다 히기위 히샤르단여바리 마치 회차라타티 아르기파슴등 마스타와즈 더지링 두보총총서 히샤 모출시요가 아르기파슴나 예키송 절호셰티 리 정문릉드바당 므당 회차가 와트라 파치르 리미 섬제 소슴 요기와레 아니 인지나 회치르 디츠라 시그잠나 디지 간마카키라 므기에 정릉나 데니 나소게서 스민지나 회치르 디지 진데 므송 자중셰기와레 마르타와즈나 녀마땅 로소 은흥 쪽비 오다 회차라 마르타와 아니 아다와땅 드미스고 은흥 샴비 오다 회차라 마르타와 슴 녀차스고 제스땅니 녀테 회차 마르타와 아즈 알랑콜라스고디 조슈르데 회차라 마르타와 지리 텔리젠 남징그 소이터니 나치 정티슈글라잉 도능럭 보샤기디 럭시땅 티중소 탐동드마쇼 바땅 다동 므느 요비 므그 고누그 응이시 떡고브링 쳔기버 마슬 쳔마 쳔마그 럭시소 탐동데잉 고므중 대간치니 나치 남진데 년친라스다와땅 카플라스다와 로글라스다와 회치르다와소 셰티 디츠르 셰츠문고르지 시르 어장타리 셰던 조아데잉 하정 갈치와리라 다동득 한신이 주보 총총 치트나 통출 제신더 결와암 문릉기치 디토데 차등금 한강 아송다당이 반치해 준데잉 하정 갈치와리 텔리젠 아정도기 다동 아치 므흥라 송츠브셰 탑세 나치 진데 정도나테나 므흥라 판방이 진신종슬 저기 이 차단나 두고 마루가 은흥 도초셰츨 야치 뜨게레 든땅 새로근 도끼 은흥 도초셰츨 야차가 뜨게레나 아정도기 은흥 도초셰츨 야차가 집체시 입든 혼도끼 은흥 도초셰츨 자차그 섬지 소트지인 바리
但是那卡托给文通的读书写把等，没个没恨你了，用这要担保有个。文通的读书写出了十七多个卡托人呢，我猜的等于我从没恨的了，用那帮你进行做事把的。 卡托马路等西罗尼街文通的读书写出了中托努个线个，那个新坑个转过把等，没起来用，俺那把做你。德林通环部等，人客个文通读书写出了，将擦灯腾努个线个，那个新坑啦，四维通话等，电通新把等，那个来把等新坑，转弄说，人等等，三维边通话用，点特别的。 亚洲部穷穷子，第一次去人家营，敌人个拿枪是别个，是台风林村东村的邻居，邻村的个总这个把灯，东村把拿着错灯，总这个干个啥啥家宅去，是大口娃是个路灯，小区大口娃跟这个车灯，说那么人轻易用。

중국 등 흔드니시인 탑지 리르게 점점 총도 통마 친년식년이 친년년이월 흔드니시 르노르 베레 중국 등 흔드니시 아르제 금니지 름줄 칸등 토름 토브자 우조총 리르게진이 용위 칭퀴바르 납지 점 총더식이 올라 흔드니시 입신주부 등 흔드니시 아르도 비 중국 용습 칸근 팀은 점점 총더식이 당디 점점 총더는 중국 제치인 나든 심지 칸등 흔드니시인 탑지 등 제치인 나든 심지 대그니니지 냠다 베라레레 중국 제치인 나든 심지 칸거 위원장 첨보 등 흔드니시인 탑지 등 제치인 나든 심지 대그니지 냠질 손질바 완난 대그니지 소소르 셰츠가 팔레 초시 쟁규바다기 중국 등 흔드니시인 탑지 냠디 제습덕 통화 등 다르티 제치 르글음 쳔 펜지르 등 고라슈 운잔술 특주셰 비탄니 제리시 퍼마슬 흑치치르 기프티나 중국 등 흔드니시아니는 중국 고라슈 페지선 조빈 비 제크빈 비 찬니 흥리 특비 고니 탑진 렌지 등 팀로 로디라 크눔시티 사크지 쳔디 탄지글라 송주 등 흥리 르금튼 잔님치 고라슈 제충 말릉 즈 버근덕 동위탈 쇼니치 차콩리르가비 돈능 돈행 가친단스레 중국 조제 조칭 팀은 중국 멍멍 심질 소초제 소초준바 조빈젠 급세지레 등디 팀의 출 쇼니치 팀의 생급세비 총용랑함신 등 탑지랑함신치 제스름이니 당습도 제립시올라 판선 와르체 질은 제습도 당요바마슬 렌탕 요피 팀의 다슬 멍보쇼 유세레

차르완 밥티 냠죽 샤일 쳇킬비 그니 땅 촌바 요스르 자와 땅 쳇람 땅 조치 동시 촌바 소나 냠죽 바 쳇쿠르 땅 쳇처위 그니 땅 차치 스코르니 도기 하고 싫은 도티 로셔 드기치다 냠죽 바 그러나 쳇이 땅라 송요비 로스킬 통치 니르다 영코르니 도와 땅 년듬 따스터 잠니 로셔 데클라다 땅스테 쳇이 머나 용니 특조기 차르카 용티 겐브르 얼룩 치우진 요비 쓰는 도르크 카브라흐똥 마롱라 얼룩 치우진 비 녀키 코리튼 돈 섬즈그니 스캄파 아니 섬니 마르도기

0: Чунди ерсо токолам нин жогури та жүтсүн чумуйнын нара та чумуйна жент жентеги жүтсүн латина клиз ён тогезин жогуну жаңгы тумайна тигин жогуну вартани дегэ шита чанчонда вогдан жогуну варктани тиги жатону тумузри тиги жамну вани тас чыгынын надайн принцип шондан надайн дина тенга ян шеги конди лосон надайн та тиги жамну бута вартани ангана бункур чем жогозо чутан чукчу тумуга каркурук тенгина ян самага та чу Мен сондан менге ватны ихтер жүрген сап жүр дедім ол катыгы цок ди шипа чонсон деген дина ди ми пунун да цигиз жигилок док тагы тур дедім жүри танцы мен дина да ти тонсон деген дина чөндөн ни ачу голог сам сон дина ямана да тама дон сам сон дина ди ман барандым деген ман чи ве каркорон тончир ян бати на ачу салон да ямана да тончи чи сат тас сак ман канти на ян тумо ман чи чи ян таб ден на ян мана ман ба чи ман чи на чи гыл хшан дан гот мо ян ма ма ме ка ма ме ти ян ти чо ка ян ачу да ни ну чо тан дон дон ту пан дина кабр же итон чин да музу шон та ка музу шон та ди ден ди ер чо токо ер то бар кара кабр же ён гы чи ги ти ян са ми та на чо сын ти ти та ти нан го чо токо тон го та гор на ма да чу ди лог мы на на ну те зо чи ти те дин та зо та ян ти вар та ян тон до чи то шон го ди нян зон ген тон чи шон го чон чон чи го лон кор ни хар сара та тон го то мо тон чин чон чон ди на ра ка ма та ни ти чо сан ген ма та хо ж ма кар ка о нан ди ги тон чи ген го лон кор кор ди тон чи ген го да лор ди ме на ди тан та азира лор ди ме на ди ри се ай са са чо тон та ма та с кон ген ди ти ja дон ра тан до па чин дин на то ин ди ти ген ша та ма ди го чухой жерна читонте каркрин динади данди кынцмна гысаса кыгын жогону тендинади логмара маттык логмара дитидана матыг хатна де гысаса чурманати де гытым тарасона тышыг кымгы кыша жангуйны мал тасык чути вартыни тончинтавак тыкчысан жонма тейдинда согонан жу даши инди бома чончонда ми хордоно тегиз жейте на чуди димеян салонга манкан тыртыги диме марасын тенер тантмен динада тончинда данди римба сомневались с митанго манго чезг дондог чикишон дина такани манчи чикинина тис такани амаранда чикитер гоне трка тамата тантми дина токчу пачер токчу дижонде де инжина яна чунда джента калуар кансона чукта чумо цукур кансона чукта тама гора юна чуранда могу тончинда мунда а тантм ди линсен ден сони дали ачунда кичишана шиги тончин цигизи чесе ген гори суни согот гяддан нгенья Горму в Керсу токунду каратацу нидене, суга тыгдямну тыги, ян гинги киканю идонар идому заречара. Эм, не тыгдямну гу тумугарам байон су, тумугар тончин че ян марджи. Тазыг дэран цондина, чунди, чипа чончон тэз лункар гу тыгдялтон чангу, дэг тончин тазу дившали дэйни. Тэнгэн дина чудинда, ян су тугни ина чуга ян мана дэр, зон тугни ина чуга тончи гамамара шунгонок. Су, нанг су, ян дэрэ, ламни харсаран жогори, шай ина чуга, не чеу ина чуга. Ланга логмара мастаджи, лама мастаджи тигин жогонок. Таян генген ашакун дэрдэ таангэн зыкэнэ чу. Ачу калу ашакури, ян калу ашакури, мнен жогори, нети жога чига тон. Тазу да лункурсон, чартасон, тэгэ сон зионы. Реча раян, мне ашакун уран ди калу ашакун, та нивэн ран ди часакун, ран гэнгэн крон. Нир камсан дина логмара ти, тазу логмара, о, джанри хардок, та танцамда сонна чоку джангуэн, дарида ян жоксэ йоцонна. Тэгэни каркэ ти дали. Логмар гмати кигонна нада тумузга тумбурита такканин там ёсам тумузган тумгори тазга тумгори та жиги жогдина нада тумок тери монка калуар кара ота логмар жони ни бли гмати ки ёгун дивардари тан жоксе ёнан жо жангу жиялан гон жангу тис жоксун тум ёк тери тони тазон тон чи шонгон кама мари тенге нада чу тасын го энсен ден сони тон дон тон чин да сови чи шен ту ин гон
1: ажи ши ти ги че ре ди на шу ни чу тэнг ди лен цэнг го цан ба ни ба
0: 家称喜喜参比能啊喜就业了家称喜喜啊这个呢那就克个嗯这个东西的兄弟呢家称个现在啥更得意呢你说你要给那个嘛参就这能呢哎呀当地公立片那个我去东西的个妈妈现在的都从那从今呢当真的个过个东西兄弟呢你打算当成学军的 춤나가 잡으면 춤나가 너무 인지나 주 동화 몸몸 캠프 제크지 몽뚱 춤종 그 돈튼 똥띠라 자나 주치에나 니는 거 다주니 푸준지서부터 푸준지서 양만나 돈킨서부터 사사가 네 몽츠코 말리 제노르라 노체션 돈노 텐디나니 다주니 춤나나라 쉐오너 인담당 간 크르코지 욘데 코이저나 주진트 아 돈친 총세 도모리 된지나요 각각 어떤 신 총건 등인간 그거지 말아요 엄마 간카나랑 좀 간 접촉해서 그거지 말한다 지 니초 그 춤요지 말고 니초 그 총들이나 니노나 시긴 도모 사위 심무이 땅클리오지 말자 뭐 도모 도고 된지나요 아주 총거 얼마나 더 그렇게 있었나 되게 좋은데 아주 뒤 한가 인지나 다양 디는 그 동화마모 전체 급지 아몽튼 춤을 그 돈튼 똥찌라 야라 된지 똥을 그건 된지나요 말리라 노체 땅노 그 거르크 요 마진 다양만 나딘 뉴스정 더미리 노티 거르크 요만 아춘디 점저 그 거르크 골무고 거란다 노체 오톤 디앙그인지 나타진 데인지 나주 소정만 언디 코나스 니마 차츠카 오타 톤친 데쇼니 데탄 오나 톤친 니마도 조다 톤노 데 연도 체우치레 디초크 연 자포가테 노츠 디오노 다 거르 저널 초 고스가스니다 안초르 칸톤지 나요 고르고스니다 쇼린 데타 요만나 디타 디한거 톤친다 춘데 도산 손지나 송이 야사 코지나 전데 사파마 산 손지나 비모 코지 토무욕 티와즈가스니 톤친 쇼던리요 티초 그냥 캡난드 토메카 오초 회저나 니즈긴진 오 타니 잠반만 소도 잠반니는 슝그인이는 데자츠카나 스긴디나스 마사즈 티 데이지나 아고르모카 마몬데 몬데 모즈 요타바 에타 타슨 그 토스틴 데 쇼딘디 고르몬드르 카타마다 요마틈나 자마틈 장고세키 토무 땡그인디나다 온르초진진 데 장고야 용디 티초 그냥 돈친다 슝디 도나요 스긴간 크리테 고르모인디나 초코타 티초 그 체즈기나 고르모가 카르코린디나 요마나디 리폰노테션 노테 뉴르창 더니르 노테 코르크 고르모얀 참아 니간 그르고나 터칸선디나 춘디 독클랑 참아 시고 독크 고던 신즈긴 참아 참아 요치가니 이다니 니 춤더 고던나 춤나 디 한그인지 나름 박선 보 모인지나다 공하마 모침텐 제크크 점주 코크 자춤디 람바 돈친 덴스 폰트 데인지나 롱카차 다 주진된 요건 다 정론 덕만 요건은 예 대한가 이 철타고르 요문나 철타고리 되게 상동는 것도 힘들 감선 지나요 롱커크 돈침 상서 어떠서 사인 지나요 간크르게 제사우 있는 회적진 아주디 다 진텀선 지나 다 망초라 다 망포망나 체이니 체우 셰이 총총 들까 참아인 지나요 뒤 춤 따라서 나요 시기지 름바 할서랑 간크나 부지게 되나요 간크르게 양무 장고 있는 아주디 롱커크 칼로 아타서 사인 지 간크르게 제모 크르고 있는 장고 또 있는 뒤 돈침 따라서 나 다 디한게 인지나 아주 름바 비야모 셰 름바 비야모 인지나 동하마모 쳔테 제 크크 점저 코크 점저 자춤 코크 돈센 추체리니라 돈센 추체리 진드냐레 다냐 엔지나 주연 존놈 나크니 니엔 조고는 다양 하스란 조고리 데긴 디라칸 피오는 존놈 나크니 니엔 조고는 인다만나 나 마송고 하스라 벤지가면 떼따르고 떼한게 엔지나 다시 아주 시바 총총 나마선 누르가 양만나디 림바니오 나시 엔지나 림바지니 로 주제오 돈도 되는레 림바티 엔지나 로 주제오 돈도 되는 다노 주제라 마고 로 주제 셰인 마르니 체제인 나장고제 주젠데 엔지나 유나티게 셰치오는 카트니 셰나 다티게 셰나 레스터라 돈친 나카 양만나 춘디 춤르가 셰디 소리야 엔데양디 셰인 선진노 나선 요노 마르테 다주 진타 카르크 셰치윈 오 촐르 치가오노 마르장고 세콘토 장고인나 데인지나 데긴디 춤디나 카나르 셰나 럼바톤슨 트치레르니라 트치레브질라 카나 셰오노레 디 나선 미노 시바 촌촌더 카인지나 양아추 디 타토가 양만나 디 춤덕 뜨가 양 시가 덕총이 고디 한게인지나 다진테 콘스간 요나 초콜람니 하르사란 요고노 인나 초크트르카 시가 타토가 이드긴데 고노레 대양 시인디나 카나 춤디나 카나 데바크 덕줄이 되게 좋네 더데 다성거 아주 돈선 추치레니라 추치레비전다 니간 선진나 다성거 돈친 니코니션 돈친 카나라 시긴데 요노레 니 돈친 데인지나 아주 랑기는 게 홍라 랑기는 게 림 만디엔디 덕종에는 노트라 쓰게든 선을 디앙게인지나다 추운디 시다총총데가 침도한 선진나라요 다 덕종 많이 놓고 뜨가 가르코가 나든 자가지가 나타스 춘디 춤들 떡하니 하스라 나든 덕줄이 되리 롱크 칼로아 나든 되게 치우 디 향가다 디 시바총총다가 시바총총다가 침덕 된 선지나요 디초크 디차크야 랭크스게 총총도 와비오너 된지나요 주진분도요 시군도 다디디 람바나 몽춘지나다 공화몽 침태제 그 자춤으로 지르고 그 춤드라시나 이는 그 돈친이가 니아모라 돈친 섬시속지 다니가 엔디나 어초 말리아 다라 라는 거 말리아 노체 당도노 디코르크 다니 용고 마모 땡가 감바 땡가 다 옹초친 옹춘친 땡가 엔디나다 주당 고르모 자마 틈나나자 다시가 홍라카나 나도요니 원진진 그 사트랑 토미누 도모그런 바가 갖거든요. 디 한거인 지나다 아주 돈치라 터랑노가 도모근도가 다 아주 로사 로유엔 선진아 라노나 다오노 자노나 다오노 도모라옥 터컨 선진아요. 디 자톰 다스트라소나요. 고노 마르과 아주 라노가 다 아주 호이저나 첨거코 그듬데 되어나요. 디 고노 마르과 저런 바 다스트라 디 로고인도 장고 뜨기 터치리 디셔요.
1: 제제 간나 트디체 제디 나쇼니 간나크 안조크닌 점틀 돈친쇼나 아릉니크 케가 지기 송추 이고니낭 공거 주회인데 당단자 트나 냠조사 강드요니낭 디코네야 마카브달레이나
0: 다주만 초크랑랑 그 다 개편하지 그냥 브족고 사인지나 티행 그 돈친쇼 돈돈디 쪼난조다 칼로르카이나 초코 다주 속도단 속도들아 특히 덕고이나 저거 저기서 찍는 단 참나 또 뭐라 참아옥 들간 전진나다 대장하는 그 산인진나라는 그 캐트나 저기서 노바오고는 장부터 있나 대장 그랬자 고치다 좀 들어온 말 대인진나 돈도가 다티 있는 것도 너무 도모다 어쩌니 또 반진나 카프지 돈진 정도는 다 고정나 어다 람 자랑 저기서 치셔서 뜨즈니 돈진 정도나 디와르더니 빠르렁이 다 로무에요 그 기타 일단 로무 메사다 주요 노사인지나 로무 메사가 또 무사지 않고 마무리 대인지나 타와더니 빨랑이 냠랑이 사니 거인이 나타타이리디 디앙가인지나다 니에나 초코 다소이나 초코 들까 참마가 에미 보노가다 그 치치나도 추무지니 나타 빨랑이 대인지나 다 롱커가 나오니나 다 트위저스 우터서 사람이나 초코 다잠바 아주 소르간지나 다서서 뜨거 나오니나 뜨거 니츠나도 들까 카스마 빨랑다기 다 아주 단이단 럼드니스 파트런딩 트런나단 디기스탄이 되나 되죠. 다 카르크르크 돌진 쇼마쇼가 오다 타카나 몽크르크 저적 그세 디나다 양마나 타카나 니츠 제이도 그 토스커가 레마 하즈가 치라운지 양마나다 오탄 소토지 디기다나 마샤가 디타지 승이 돈친 쇼소우도 그 사그니토 구딩 선 사차잠바스가 저게 되고 그 장고인지나다 디 조아니니 샤나치 코춘디 돈모인지도 니니다 잔음 치사 takana mungkin mahu setain jenah yang ni ni dari manjuk si sahni nado kangen ini nater kat sama perlangi, ni tu kami hukum tu ni tu tak cuma di ni nata mungkin kan orang ni mungkin nasi akan terkat sama tapi perlang di tazu dah harap segitu gue di nacah nacah, ejra, tajam takana mungkin kami ni sura jamil setain naya ti tu kerana orang ke tak service ni nyeri dah lelok kari dah sarik dah na lelok kari di ni takaz mungkin tu kan jauh di ni. Nyesto pa yongge chi ta zoda o sangin da ni tonchin da mo zhon na ta da mi ho nu ge chese chi mo zere ga mo zere de ni nyesto pa ka ba jan no ni ti shor ke mi zo ni de na ya re ma man kha ka pi de ko ti hang ge ni na ya mo ni na ju ta ko jo nan di so lu ga tu ja no de jang go re de jang go ni na da na ta ni ma tor ki chum ge kar ko ma shi du yo ma na da ju chum ge kar ko ndra ka ge zi shen ni de na 다지 툼그 가급스게 신호 장고 그 칼로아 좀데 되게나 재미성이 다 그런 무슨 이니게 아 와르터니지 골문도 무슨 감즈리즈지디 다니 니언니 도나라 지라치기너 어 골문도 무슨 감즈 테란 조리지 아 회저나 니언니 젠테니 와니 아 슈즈니 치즈기디 되게 골문신디 티스타카니다 돈지 슈즈쇼나 돈도 슈즈쇼나 그 좀데 나라 마브지와 티미다 그 완전히 특제던 장고 도무리 또 장고양 얘기는 말 또 장고 치사인년 말이나 회저나 Чунди та сонго каркуринара чукота незина запрто соуинере та танцмендина чутина ди такане мичхти зу промека киватани та чума кожонан ди лонкурзуминде гечтинна нази конфи отортин чезе мара димеда вартани ата ниги нету пара капр мржгнела капр мавджи чума гулмадо мукамы шинсети амана калоа син ан чугулмадо музитера чуни нету пара капр мржг тоди оязи тоди да там что-то титанин сам жердан ретера тиштакани нетами пунута аннинтири чан такая вшица катига мистерсе за мемори тара такани тача тонд жамба кыржыгы жете өчүдөн ара ямана титса кыран ачамнаты менара ё дал вотасын ким сасасын итеген кытачы дали там мобдиче там камма маутты такани тасын ман кама тирита тазуда отарны мен мокрык тонтижон тога куга деген ми подонаре Kemana tratat tat ono kamamonri trita chusmini to tadizina rakanri yal chutavrindi nangini lomono nifti tsai teina chunari ne to pak aprjadani denangini teidona chunari chera pejona chuti watani gomo vlandangi chinigi chiitini ota takanenya shati mez zdonian kemana tratat ta ne to pa yungi teiron nune ne to pa yungi teiron ranga matratat 다티 돈덕강 마마쇼리 뜻토치리 주시가간데 다 만큼만 손노고 그러면 원이다 사른 돈은 들까 참아고 그러면 들까 참아다

0: 아망 춘 초비 양신양을 이송비 알랑가 데모 아망제 로탄 아르바디 돌비 카리센 서
1: 아망제 판으로 왕들다 데비 가와 조바 촌친들이 인지진다 잡비 스빈 차르크 촌친들아
2: 야자 드신 담근 형님이 님큰 쪽분한 바 다스타 체적가 녀름튼 존슨 반데 총은 오케라 롱친지 촌친들아가 렌첸킨 쪽부치 멘트든가 출렌첸데 센신능버 르가세시 참드니 동렌방 공부 돈집 등 친좀니가랑비 안능빈거 세르고누가 동렌시 고지시글 체적가 센신능주고

0: 소문 워스클 롱친
1: 소문 워스클 롱친
2: 사랑길 양주
3: 냠크남바 체남바 데모이나 데랑네 지르치체 다가비 치니르제 당 아자르치체 다제비 치주제 워스치체 다제비 치직스미나 자퍼버셸 슈니 탕디 사랑길 냠주데 친체 난도나 나디주셸
4: 시진핑 베이징 땅 셸지데 아르제툰 참르 페베
3: 시진핑기 잠능 잔니 잔더 체모카 셰브제 브르 히트나 창
4: 잠능 잔니 잔더 체모카 셰브질 바 상히르 잡징은 곱참큰 리칭 자구르 식버 마슬은 곱참바 차브르시
3: 리칭은 니스동 예르직리엔 잠능 잔니 초친진 곱좀 자구르 신이 히츠팔
4: 로동 전치 슬릉 등 초히르더 독십시
3: 상첸 땅 예진이 용 한킹기 제초디 로동 전치 군진시 쇼니 능동라 십더 산슈
4: Ardargavi senior summon chapter, Jacob Chitushi Jimping Chetang Namjibjite, Beijing Tang Shelgite, Ari Sensen Tilumpuy Dan Sister, Ara Jetan Samjur Paper. Jimping and Samji Peru Chichi, Jushi Jimping, Jamu Pinuyan Tang, Jongong Jongong Chasuji Jinna, Jongong Jongjup Tinker Jurin Tai Chi, Jongong Jongong Chasuji Ayun, Shinjupuy Putan Wang Yisu Yule.
3: Dagavi senior Ninian, Jacob Chitushi Jimping, Zamung, Zanin Dander Chimu, Gava Shivji per Hitin Tang. Jimping. Mungara rekur sarbi, tansil sarji dang, tonli, ponjir, and jonjir, and gudron jonjin yuhol. Dian zamnung sani peji la hirsian samuzhung. Zamnung sani dander chemi, tonli jagim kutang jetil damsuji de, a jakusu si, zani jomi, laksil jayat tonga dang. Pansin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자치덴비 상관안바 통디 대친나제라 시빌렌첸능데 총원부 모름 통부특미 상청제 대친나제리 락신젠더 스카브자와 통제긴
2: 레세든제 쪽골한지 다타체적 산지능진반단 총윤정중년층 워크글 년주르데니라 중공 접신 클 등등 클마멍 서중거 냠질기 접이 총원부 모름 통부특미 상청용거 대친제리 라진젠더 갑저와가 아 토민젠더리 총원젠 클거 일응이인 슈닝젠더라 싱큰젠 시그 응스터가 선바 로와 체루라 로마 첸즈는 르마니가리

0: 애넘시라야 주민덕이 요체주유 주리 춘중탕 경근용도 동안이 퇴법망도 동안당 직종인 민아라 개용수 뚠주도배 각제 틀어리비 촘나라 직두토 뚠토배 레둔 야부족지 사내각이 링류 체린 직제 처리체유 계급지 직제 직유태주규 서린이 치둔 멍위 당대 주리 감수 추제타 링류 주둔 추제 강대 갑교로 체유도 주대 뚠주도 토바다 냐르토바 오르토바제 최신유 롱아진지 척구 주영업의 고졸로로 랑게지 주리기 촉대 튕기 누바 군두 치로 침받다 주리 튕네 군두 좀 보러 총와 주리 코르교 뉴지샤 주제 톱대 주리 좀래 코주 땅에다 코르교 지천에 대부 총대 게나도 튕기 땜보다 코르라 게니 야부 톱이 치조 구역이 땡기 민별은 신라 카데 뉴덴 조 톱받다 중국에 또 보러 땜보로 숨었다 진의 표숨 소부 용어 체유 계급 주리 당 의소 접수 주지 주장 류관신키 농아전기 척구 중업의 투급수 주리 당 의소 접수 디젠키 주리기 총라다 쿠르교기 내둔 야구조토 주리 툰레 뷰디 콩빌라 꾸디 후다 당대 계급지 주리 된자기 긴송뉴바 치로 삼미제바라 당대 벤조지조 뷰디 콩빌라 툰긴 상부 조르신유 지주유
1: 디글레 콩네 비웨네츠 지게 후지 시진핑키 노규키 감저 줄람 사바 튜모토 주니 짐주키 멍시 주고 남장 계진 카지 라다 주바타 체스토와타 뷰세 토고니 평로 뮤스 장부 준바 주세 토표고니 北部湾 초구키 계지 고미 주고 준비 제치니 장부타 장람 겨조제 남부마우에 냠지 긴지 뉴부타 정구진기 주세 토르동구 시 인도나유 최주초니 중국사부 운이춘기 계급정부내 지교차고제비 정부로샤주타 교수주토비 미술정부통무디 평로미술정부주니 조선交通토부시 평로미술정부주니 조선交通토부티 공신이 피켓남발 균도딩섭주교타 랑계교로노타 위로서구 타는 기용기 고이피게라 슈긴계진팀에 랑계타 아샤샤로나지타 타는 점리시부파르키 뉴송종원라 더빙어로마와 중금시 세주영은이 계콩 바나마네 김비 최초 총통주신시 广西南宁出口 독튼키 처지 앙사체부시 주신티토 四川타 重庆키 알레교주타 제율교주로교부시 广西柳州以兰国路拉江又不是四九处你我所提的平路民宿张不妥今天级别七处从天我所卡堂不用你今天级不促行平路民宿张不局你落秀所局不他北部湾粗固土地局他九台国际南旗出口局又不是广西南宁永州高古列控熊列坎旗朱真选拔张兵旗我所南宁出国你国际南旗出口牌给及铁东塔 提醒, 南宁出国年清州出国牌的期出头年出头期那么年纪轻轻期地位高过周围那不年了我们都托其中所讲这个组织年女生有贵主线下东的那坛丁令用完给人提醒于其松不是教授丁别人不年结合及批给周围他们那么开心形式继续不去写信评期 平路民宿张不足准了催退通勤那年组团他经过组团开心听完闹事 你都你搜索旅到中一班积极书记广西书都是那个陆局甘肃转南三边更新列的组织期年薪三老师广西三十多趟不算投票过年平路民宿三部组织机会别年度老师初头应征他国一春秋地下军抗节积极度对别结合人别秋队特区列的新兵过年平路民宿张不提 陆局甘肃转南三边及超过他结合给超过两所准备超过三年所结合准备超过那就不是张不济其日龙念不止你都是生意旅到一半两组不谈讨论到一半平路民宿张不列的组是不是这边前面盘你在七东十几六三时中央期就过超过他三年就停住了
2: 现在高多了条列宁规节切不谈组准排青年两层期广西以四千不敌团以下朝并谈出了三十几期叫嘴边就是批给大约不是出军几三所激励出仓阿姨十五项年西江总部交通切不谈北部湾粗固度约塞转南对不是广西中日长用中准准军听给听长选拔黄国勋期中国了叫嘴创所
1: Jim Juki, Jumpsu, Sunny, Dewey, Chuka, Nuba, Chilodong Yi, Babu, and Tsuku.